0: અરે ગમું ઓડે ક્યાં ના આને અને કમ કા આને
1: 你若讲像这个天上热吼，较无要出去外口运动哦，较平淡，要行一个路啊，平淡，住厝内嘛可以啦。你都换咧避开吼，啊，脚咧头前个踏踏咧，后边个踏踏咧安尼，哎呀，安尼嘛可以安尼。
0: 啊，我咧代志，我伫咧厝内拍开对电视看看
1: 啊。啊，还是你平淡。
0: 哎
1: 呀，人个。伊在任何一个阿嬷无，那家人讲吼，头前啊踢三下，后边踢三下，啊再个换脚，头前踢三下，后边个踢持续安尼一直踢，安尼都卡啦啦。哎呀哎呀，
0: 这人呐呢，
1: 有叮当，
0: 行耍叮当吼，一直无卡啦啦。
1: 对啊，
0: 啊无卡啦，恁都爱，都爱顾好啊。
1: 嗯，
0: 哦，啊目睭。上重要，嘛是甲顾好安尼，吼、哦！来听歌听好爽啦，这条都情愿啦。